0: 아니예
1: 갈아봐
0: 지금 봐
1: 우유 골라
0: 아니예
1: 갈아봐
0: 지금 봐
1: 우유 골라
0: 야만 인젠다를 리었다
1: 옛날에 내 군나야 니자봐
0: 이거야 맘만 된다를 리었다
1: 옛날에 내 군나야 니자봐
0: 예 가리예 지금 봐
1: 우유 골라
0: 아니예
1: Nanga, oh,
0: I'm the booty.
1: Eh, Jana, die, my eh,
0: Jingle,
1: oh, Kaudia, my
0: eh, I'm the booty.
1: Eh, Jana, die, my eh, Jingle, Yeah.